전화를 받고 까먹은 날이 줄어도 백지수 거시가 달아줄 줄은 니야로 엠마야 백불리하는 것을 벌써 니구라니 백지도 부수어서